0: 어, 누님, 그냥 꿈이 사나다 똥 나에게 돈 내리시원해.
1: 아직 그날 그를 따라 꼭 방을 보는데
0: 아, 뭐 땅이 많이 남은 중자가 살만히 하셨. 한가이 아, 저라 기세는 비신 거 그런가 한가이 이제 낭만이 꺾는 옷 하게 자오. 헬로.
2: 할로
0: 에이, 풍가 함따쿡.
2: 홍카함
0: 아오.
2: 누구야?
0: 아오. 승티니 요가 살바 요가로 클라이밍 비싱테 승신이 샥노 가 함토니 마누 암바게 샥바이 타니 바게 기시자 조라 승 살브루노 디클라이 케바 자우 흔히네 승 살라이 동마니코 아우
2: 아버 이미 누가 가냐니 이제 아버지도 이미 학원 이제 감 가냐 상상까지 왕성만 못 가함 정은 안 가이 다시 코리만 못 가함 가해 아니 이건 가시는 못하이랑 뭐 이거 그러고는 기타 피켓 이제 가시는 못하이랑 뭐 코리만 가함 가해 안 가이 어머 가해 안 가이 아무 가함 가해 안 가이 아피켓 삼방이 이제 해나 지금 다음 설명 한 거다. 지금 상목 때 다음 설명 한 거다. 무강 신야자. 아버 아버 어제 미사 신제 해로 방문하는 아버님 아니야지 목이 왜 다음 일이 또 오나니. 아 아버님은 소리만 이 시작도 방 뭐라고. 이거 거모 가지 나가 삼무가 당나. 삼무 당연히 때 신이 어디 해로 바시야. 신이 어디 해로 나서 신치나이.
0: 이거가 아우 요가니 비싱고노 조다 조다 달 동고 아브니 비싱고 박사케바 니니 비스마 사마노 함리오 박사케바 시니 호존니 판노 방리오 인케 아브록토나 승기사 다북니 몰로토 승 자토니 야고노 모바일 동고 모바일 유튜브 클로 간게노 승 서스 카이간게노 승 카시에 카샤 아 제 베네핏 스트록니 코그노 원츠코 이승 비암록 카샤 카이니 카이네니 노랑고 헬로
1: Pungka
0: ham takuk.
1: Kalau sampai tak ham saya cuma tahu lah kan.
0: Aw.
1: Ini tu international yoga deh. Jadi ini yoga nanti kalau cuma ni. Kalau yang mana tak. Ini tak mana tak tahu nak ke. Jeng. Oh yoga rok lagi nyo. Ini tak nak kah merokit tu ni mana. Ini bukan apa serasi lagi tu ni. Ini borok ni wan sungung, aku kagak mungkut tak tahu lah. Tadi ba. Tapi jeng sini sak kaham kereng kerik ge. Itu pun wan sungti abo si musa ni dalok lagi lah. Itu pun tunggu tunggu ni dari kota. Patah mian ke abo yering kaj. Abu ni bagunya jeng. Jadi tak nak kahang kayi to nak bagi tak tak nak start dengan apa? Abang no no tahu jauh no yoga kelai baju ini tahu no kasih kelai yang kayi tang punya.
0: Nah,
1: jadi apa? Abang ni baju ni tanya osin start dengan apa? Abang ni tu, abu hai cora kisah sa arwah samungo tung ya panan angsa. Tini yang ni tak kaham tangan bagi abang. Oh yoga no kanya. Bok ini sini berkhabar je. Sini berkhabar jengtum kelainan ini kelainan kau juga kelainan. Kelainan ke abo hanya zora abo kangen juga. Tahu sini kebangga borong no kawan semua ni kawo mana feeling kau mana abo pasal cerita fighting dia. Kuno abo kacama maya apa yang terbang. Oh juga kau itu tengah kuno hampir mana. Kayi baksa saja ke jonggo, sini bisma sama ni, yakin sama ni, pokrok sama ni, kuno sama ni apa hero kawan, mana dal bidal no,
0: itu
1: yang saya bano, semua yoga no sak sak angkai.

말레 하주공 하두부이 다바 야기 신통라에 부루 서로 빠가이나 마이트 사람의 말라나 모이두 가여 마필레 바우디 가여 이마자노 호타부바 통코 모이두 로토블라이노 라무타 가이 탈부블라이노 모톰 사람의 말레마 코토마로 모수 나모이 야기레 신통라이 마니 이마자노 호타부바 통코 모이두 도 마자노

바물레 마야자 동의 타나니 마요 마야자 동의 타나니 카보 카보 자영가 원하나 그리불레 바디야 마일레 마이팡 야레리 구잉 마장고 마자두리와 양니 담라 터진 코라바이 젠주와 모라 약바이 사비기 살로카 피구리와 하벌레

가가져 야무가 니니타니 하라하고두 양자 까보노 야투 야바락 파녹 구두바디 방양지 허가노 다르쿠르와이 파녹 오키딩바리 야주노 카보카상의 이탕부로 원하나 그리블레 바보부라사 마트 바보부라사 와파 빨리야 마여 부리츠 마트 빨리야 누구래 양카이롱 마세도